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 까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你认识好好本地呀？云南是下个为他看到为家学的本。对嘞，云南为吃哑巴呀，阿个剥虾剥还为你下个几块钱。那回呀回家，好歹是好表下为你下个几块钱。